빨리 봤다 아무지 무시. 만약 운전수는 더면 안 되면 영업도 안 돼. 아무 말 여기서 오소 야가 너무 안 되면 영업. 아이고 내 빠지가 굴냐 마고. 이만 쓰고 매장 이 아이봐. 아무 말 돈 기야 고마 돈 이야 뭐 이야 기야 뭐 이야 기야 상관 안 되면 영업.